0: 백 타관리나 생기송도 그래. 망초가 시금을 구시오치기. 정민남 미름내 미라팔 알롭상 중구요리 콘서치문한 라우트제제 망호호치마르바
1: 로라 고치미연나 공바 총보요리 망초가 신니 야가가 낭히드지리
0: 天王啊, 连上年纪出的, 龙殿郎, 加马尔给这么多作曲家的, 光把多少, 差不多多久, 拆白王尊前呢, 得住不住所以撒,
1: 别个他管着呢, 心给松的个人, 刚心给马尔, 说都有钱呢, 等接人着人, 撒心, 门, 你就拿错吗? 판조, 손조리
0: 차고 가리 용매 수신거지 내 주발 로매 수주발 로그 유매

0: 너다. 진짜 또 멜라니스나. 한 열 와요 오늘.
1: 나 군주가 당배 소문이. 사건 대결라. 교육 참문한 시나 지게리. 내 민념 중지로 원이 신유매.
0: 군주진. 지 사진 반에 오는 이상 아소이나. 샘소가.
1: 고마세네 지게리.
0: 출해.
1: 소리.
0: 소.
1: 마저 소모고. 마고야 드미.
0: 지코 타도. 들고 마 주메.
1: 그래. 장기 뛰어 몸만 심지 치도. 잡을 남아 두어야.

죄를태바유배미차디니엘라바군두민도디마시니엘디원남양태유마리다전주조시지랑자상마조시공어전도전도다다드세요니지않았서다삭반에서 목에 포 남산까지 나오자. 가서 이승문이 지거를 다 쏟는 거야. 이 사자는 목에게 사자를 삼바사.